0: 오가 꼬아트 세레지.
1: 에가 꼬아트 세레지.
0: 빨리 빨리 내야 돼.
2: 에누아나.
0: 에누아나. 에. 에누 마마 마마 노래는 기다 어디다.
1: 21. 니 소마제 브라데. 21.
2: 9.
1: 알레 네 볼리네 마시 좀.
2: 알레 하야 이루다
1: 코미데니. 이래 바나나 좀 소개링 할 내가 아니 뭐 틱톡에.
2: 응.
1: 그거 그래서 아메냐에 답까.
2: 응.
1: 계산 번호에 답까. 수고가 긴데 마마.
2: 응.